0: 당신 깨끗을.
1: 아, 그래서 관계를 보는 방식과 관계 호흡량을 보는 저는 제 생각으로 시즌의 관계를 제목이 이번에 내가 신경을 나타낸 정도 내주자로 해체를 시켜버리면서 TV 내가 오해율을 이제 비스만 랭드자로 할까요? 이렇게 되면 잠깐만 나타낸
0: Russian
1: Capital Capital Science. It is a psychopathy, it is a psychopathy.